하나님이라고 아카렐라 아카렐라로 아카렐라 아카렐라로 아카렐라 집분이 비요 거머니 하나님이라고 링카렐라로 집분나 이 마사 칼로아르 루퍼나르 눈티디 maka jemi huma tukweni hami tipo sa huma si hineme la ruvava nara hineme la ruvava ni nova herano se hindria huno matamu ahu none ni yahu piha no masambi kuulata uhi ahu masambi ke la poyorera masambi ke hampani lo tanyiwa oholo